0: 네, 네, 네. 어제, 네.
1: 어제 가모. 어제 간?
0: 이야, 네. 아, 자, 자리 만나야 되니?
1: 자야 자리 좋아.
0: 어, 우리 그렇게 마스크 딱 보고 자야 사야.
1: 양은 가모 안보 물어 사야 하지. 너랑 물어 한번 물어 사야 하지.
0: 엠마한테 불러서 나왔어요.
1: 어, 이야. 엠마 끝났다.